0: 그래서 아그네스랑은 어떤 사이신 거예요?
1: 저랑 아그네스요?
2: 뭐 그냥
3: I think Jay and I, we...
4: Thank you.